환영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견요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고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정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돌을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대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 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회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대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3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 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택동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택동,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조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뒤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우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대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는데 각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주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택동 주석께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회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0: 본유기를 고조위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의 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종남회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4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강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싹쿵교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병의 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신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소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똥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똥, 주덕, 준대의 친필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해야 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세상이 쉽게 지치지 않고 하루를 분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과학적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오늘은 먼저 일주일 내내 피로와 작별할 수 있는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 리듬이 한번 바뀌면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 신진대사 둔화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래 생체 리듬을 되찾는 식사법입니다. 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 영양사 로빈 데시코는 적정 에너지량을 준수하려면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며 특히 달걀, 요거트, 견과류 등을 추가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을 맞춰 몸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으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각에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호박

낙지 등 씨앗류, 체리, 키위 등에 풍부합니다. 뼈 손실을 예방하는 슈퍼푸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칼슘 외에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C 등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평생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 같은 것입니다. 이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녀 모두 30세 이후에는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손실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어느 나이 때나 뼈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먹어야 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가 소개한 뼈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짙은색 잎채소입니다. 뼈에 칼슘을 능가하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에서 칼슘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채소에서도 발견됩니다. 청경채, 배추, 케일, 콜라드 그린과 같은 짙은 색깔의 잎채소들이 좋습니다. 순무잎 한 컵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골다공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부입니다. 두부 반 컵에는 86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40mg이 함유된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입니다. 아침 식사에 자몽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몽 같은 감귤류에는 뼈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분홍색 또는 빨간색 자몽 한 개에는 약 88mg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하루 종일 필요한 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입니다. 뼈를 강화하는 과일을 찾고 있다면 무화과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뭉치 등의 칼슘이 더 풍부하게 가공된 식재료가 통조림입니다. 연어 통조림 3온스 약 85g에는 약 18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칼슘 함량이 높을까요? 네, 통조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작고 부드러운 뼈가 분쇄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몬드 버터입니다.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아몬드 버터는 칼슘 섭취를 늘리는 쉬운 방법입니다. 아몬드 버터 두 숟가락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칼륨과 강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및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입니다. 말린 자두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말린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뼈 분해를 늦추어 골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교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뭐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런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도 와 상록스러워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고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따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아차.
2: 하늘엔 천만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0: 비달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평강도시연길입니다
0: 누가노래를하라그랬지자네는마음대로말을집어넣으라그랬어
1: 여대기가아닌가이거
0: 에
1: 아, 아이거어망간에그랬네
0: 한번만용서한다고
1: 손에손에손에

0: 합상이 잘 되는 거.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그래, 그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1: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1: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산적허 물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춤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게는 계획이
1: 웅미로운 설계도구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너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원시성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개학이 되면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부모님들도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0: 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학부모의 역할 중에 선생님과 아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어야 할지,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열흘 좋은 시상 프로에서는 심정홀 심리상담소 황영화 소장과 함께 아이와 선생님 사이를 건강하게 이어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0: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0: 네, 황영화 소장과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학부모로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것도 학부모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황영화 소장은 평소 상담 현장에서 네, 선생님 말씀을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십니까?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2: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0: 네.
2: 네, 부모님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2: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의 조언을 전달하려다가 잔소리가 되어서
0: 네.
2: 아이와 싸우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편만 들다가 선생님하고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부모가 선생님의 말씀을 심판관의 언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수업 시간에 딴짓 한다더라 똑바로 안 해?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아이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감시하고 고사지라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게 됩니다.
0: 네.
2: 결국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부모님은 또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될지라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딱딱한 지침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가정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될 겁니다.
0: 네.
2: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부모님은 이걸 너도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럴 거다 라는 말을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
0: 네.
2: 그리고 이제 평소 하던 대로 교육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건데 네가 가끔 딴짓을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는 이게 고사실이거나 이제 심판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0: 네.
2: 집중을 해라 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0: 네.
2: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하는 것들은 또 이제 물어보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이제 너무 지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또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부모님도 지혜로워야 되네요.
2: 네, 그렇죠.
0: 네. 이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2: 느끼고 부모가 이제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을 또 해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기기 시작하는 금방 이제 걸음마 전에 이제 기어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0: 네.
2: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부모님이 표정을 보고서 이제 세상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0: 네.
2: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다리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그 유리 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낭떨어지처럼 보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저쪽 유리 다리로 건너가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그 텅 빈 공간을 보면서 거기가 낭떠러지고 위험하다라고 느끼긴 합니다. 공간 지능이 네. 어느 정도 있을 때쯤에는. 그래서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공간 지능이

0: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 디듬에 위험하다라는 판단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보호자가 맞은편에서 웃으면서 여기까지 오라라고 경례를 하고 안전해 괜찮아라고 계속 말을 건네면서 이제 웃으면서 오라고 손짓을 하면 아이는 서슴없이 거기를 건너가요. 그런데
1: 믿음인 거죠.
0: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세상을 판단할까라는 기준이 부모를 보고 나타나는 겁니다.
1: 부모가 기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영아들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환경이나 권위자를 대할 때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기 태도를 결정합니다.

0: 아이거나 소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1: 유치원 아이나 혹은 소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은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감정 연결과 구체적인 연습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가 누구랑 같이 뭐 놀더라, 누구한테 이제 어떤 친구한테 양보를 했더라라는 말을 만약 한다라고 할때 이걸 오늘 착하게 굴어서 참 잘했다 이런 말보다는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가 우리 땡땡이가 친구랑 양보하면서 놀아서 너무 기쁘셨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칭찬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너 그건 잘했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정의 연결을 하는 거죠.
0: 네.
1: 이제 이야기를 엄마도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감정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훈육의 메시지라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주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학년은 이제 복도에서 너무 뛰어다닙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복도에서 애가 너무 뛰어다니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위험하니까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그러면 돼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 시기 때문에 복도에서 뛰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내일은 어떻게 걸어볼까라고 이럴 때 오히려 원리와 이유를 지적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학년일 때는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정연하게 아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꽤 많은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해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단순히 해라 가 아니라 같이 해석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나이 때 아이들도 숙제를 잘안 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라라고 자꾸 이제 강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너 숙제 해야 되지. 이제 다 아는 애가 왜안 그래? 왜 숙제를 안 해? 라고 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숙제를 강조하신 이유는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숙제를 해라 라는 것보다 이게 네가 이제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걸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0: 네.
1: 그런 다음 너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 저희 상담소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선생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는 것 같다. 또는 그게 선생님이 일이라서 그냥 숙제를 내주는 거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아는데 왜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면 이제 자기서를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반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선생님을 만약 상담 선생님을 오늘 하루만 봤다면 1년 후에 나를 기억할까라고 하면 기억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거의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한달 동안 이렇게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한 반년이 지난 다음 나를 기억할까 하면 기억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0: 네.
1: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숙제도 분명히 네가 아는 건 알만한데 아는 건 맞지만 이해도 했고 그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숙제를 한번더 해서 그걸 기억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한다면 아이가 또 그런가 하고 또 열심히 듣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고학년일 때는 특히 사춘기 이때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0: 사실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을 잘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에도 왜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죠. 네, 사춘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아이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한창 자기의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을 이제 현실에서 드러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규칙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자기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의 자유를 간섭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항을 할 때도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식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돼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아기에서부터 소년으로 이제 되었고, 그리고 소년소녀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다라는 신호가 엄청 미안하나라고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뭐가 될까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선생님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제 뭐 나라도 떠들면 선생님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그 반응 아는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이제 저는 곁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는 이제 목표가 있지 않냐? 그래도 어떤 대학에 가고 싶고 그래도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너처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너랑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아이가 엄청 놀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수업 시간에 네가 말잘 듣고 열심히 그 수업에 집중을 하면 공부도 더욱 쉬워질 거고 원하는 대로 이제 공부 성적도 더 올라갈 거고 인기가 있는 아이가 될 텐데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닥 뭐 썩 내키진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해볼게요 라는 태도는 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인도자 대신에 조력자로 역할을 변화해야 한다는데,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눠야 좋을까요?
1: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춘기 자녀한테는 이제 학생이 된 자녀들한테는 인도자보다 조력자가 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인도자는 앞에서 끌고 가지만 조력자는 옆에서 나란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선생님의 이런 조언 중에 선생님의 교육 중에 네가 생각하기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네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게 맞는 것 같니?라고 이제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어떤 걸 도와주면 네가 조금 더 편하게 그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아이에게 주되 부모는 네 편에서 돕겠다라는 든든한 지원군임을 확인시켜주는 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 뭐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 도와주지만 이제 꼭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혹은 이 말이 무조건 맞다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 가운데 네가 생각하기에 도리가 있는 걸 말을 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럼 애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를 조금 더 믿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럼 이럴 때 엄마도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0: 정말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고 참가를 왔는데 엄마도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그러시는데 옆집 누구는 잘한다더라.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말들은 선생님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와 비난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이라면 아이들이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너희 반에 그 공부 잘하는 애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는 여전히 비교와 비난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와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네가 어떤 성적을 따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했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선생님도 그 부분을 칭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계해야 될게 비교와 비난,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와 비난이죠.
1: 네.
0: 그러면 굳이 비교 비난을 하고 싶다면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걸 지금은 잘했더라. 선생님도 격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겠고요. 또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확성기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한 걸 크게 이제 큰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한 고충을 듣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더큰 소리로 이제 반복해서 그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는 학교에서 긴장감을 얻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될 텐데 집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긴장을 해소하고 힘을 다시 얻는 충전소여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고 꼭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그 말을 한 의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두 가지 원칙만 주의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가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홧김에 선생님의 평가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아이를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부모는 어떻게 피면해야 할까요?
0: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의 그 감정이 위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교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아이에게 전달을 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전해야 우리 아이가 기가 죽지 않고 더 개선을 하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전달을 할 때는 선생님이 너를 미워하신다더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네가 좀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더라라고 성장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그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신경 쓰면 네가 더 좋아진다라는 교화의 목적,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선생님도 아이의 성장을 원하고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셋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홧김에 그걸 전달하기보다는 우선 감정을 녹자치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전달할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라. 그러면 더 멋있어지고 엄마도 기분 좋고 너도 뿌듯할 거고 선생님도 그걸 칭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이가 제 감정도 알리고,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안 보던데요. 왜 우리 아이가 선생님 앞에만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반가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할 때, 이거는 우리 아이를 공격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0: 독처할 것 같냐면, 선생님, 아이의 그런 면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생님의 노고를 먼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겠네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집에서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나는 선생님과 같은 팀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협력적인 태도입니다. 네, 선생님이 또 이럴 때는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너무 부정적이면만 말씀을 드렸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더욱 아이를 세심하고 애성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더냐면 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걸안 시켜도 됩니다라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걸로 우리 아이의 길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또는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듣지만 집에서는 제 말도 안 듣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당연히 선생님도 아이를 적어도 이제 내 눈앞에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 팀이라면 그러면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을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묻는다면 선생님도 이제 우리 아이를 더 챙길 수밖에 없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 잘했어 잘못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닫힌 질문입니다. 근데 열린 질문이라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속에 남은 단어나 문장이 하나라도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아이가 생각했을 때 그게 꽤 마음에 들었다. 또는 인상이 깊더라. 또는 이 부분은 싫었다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이걸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 가르침을 복기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제 교육을 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싫었다 혹은 이거는 좋았다 또는 이런 걸 말했는데 내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기억에 남았어? 라고 또 이어가 봅니다. 그래, 네가 그걸 알면서 왜 그랬니? 하는 말보다는 왜 그게 기억에 남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뭐 학교 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쩌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지킬까라고 또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 가르침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어떤 말이 마음에 남았니? 라는 물음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 지혜롭네요. 아이와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또 저도 모르게 가르치려는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0: 좋기는 이제 입은 닫고 귀와 눈은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비율을 아이가 7, 부모는 3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면, 아, 그렇구나, 그랬겠네, 라는 적극적인 경청과 맞장구만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 아빠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아이가 그러면 아니요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다 혹은 엄마 아빠 생각을 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조언은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만 전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다할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완벽하게 실천을 해야 아이가

0: 다를까요?
1: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진 않아요. 네, 상담 현장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충분히 좋은 부모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럼 충분히 좋은 부모란 어떤 거냐면 어떤 때는 아이에게 이제 실수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또 다시 노력도 하고 또 아이랑 같이 또 성장을 하고 이런 부모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0: 네.
1: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0: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씩 연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제와 함께 피어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매일 저녁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며 프로그램 속 인물들의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사 시간이 되어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으시자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표현을 무작정 꺼내 사용했고 할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어 어리둥절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뜻도 모르고 되바지로 쓰기 일쑤구나. 말의 의미를 먼저 알고 적절한 상황에 써야 한단다.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은 되바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얻어들은 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뜻하며 되바지하다로 활용합니다. 텔레비전 친구, 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표현을 그대로 재차 전달하는 모든 행동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어린이들이 각종 매체 속 대사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며 되바지로 쓰는 모습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광경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내용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퍼뜨리다 보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꺼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되바지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이 받은 물건을 다시 넘겨받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물건을 되바지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두 살 터울이다 보니 유모차나 장난감, 책이나 옷도 되바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쓰던 물품을 어린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가 좀더 크고 나면 그 물품을 또 제일 어린 아이에게 되바지하는데요.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은 다른 아이에게 되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품을 아껴 쓰게 되고, 물품을 받아 사용하는 아이는 또 전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듯하여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바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들은 말을 다시 옮겨 전달하는 모습. 다른 하나는 타인이 소지했던 물건을 재차 건네받는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의 행동으로 보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미세한 상황의 차이까지 구분해 섬세한 우리말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전달하거나 물건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한번 옮기고 건네받는다는 특유의 뉘앙스를 살린 점이 되바지만의 큰 매력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거나 가족, 지인 사이에서 물건을 물려받을 때 오늘 배운 되바지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일상의 행동마저 더 정확하고 정겹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송소희가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에 축하 소환을 보냈습니다.
2: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용에 서명해 개정된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처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2: 정설상 부총리가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을 맞아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근평이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축하서한에서 지난 70년간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듬을 꾸준히 지켜오면서 한 세대 또한 세대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작은 확성기 제작진과 많은 아동분의 종사자들이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실천하며 시대 발전의 맥박에 발맞추어 아동 문화의 옥토를 깊이 갈고 닦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진선미를 전파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서 더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1950년경 9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세종국 최초로 취학전 아동을 위해 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학교 방송 등을 아우르는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4일에 중앙텔레비전 속평 진손미를 전하며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작품을 정성껏 창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9월 4일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이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협력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의 공동발전을 힘있게 촉진하며 호혜상생협력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국제에너지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됐고 기회와 도전이 서로 얽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에너지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유지할 것입니다. 같은 날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도 제8회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 용의 서명에 개정된 전력 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 처리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력기업과 전력 사용자 등은 통일된 관리와 배치에 따라야 하고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전력망 규모와 구조 변화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등급과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셋째, 전력기업과 전력사용자 위에 전력망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주체를 본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한 전력안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전력관리와 배치기관의 사고보고 책임을
0: 조카 푸틴 대통령은 올해 수차 회담하면서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와 쌍방 간의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전략적 인소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간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협력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혜택과 보용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북지능과 원동개발 전략가대 접목을 심화하고 민생 수요에 다가가며 특색산업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인민들이 발전 성과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판 중국 러시아 투자협력계획 요건과 승격판 중국 러시아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 협정을 잘 관철해 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선 왕래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교육, 청년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 취지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쟁 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각을 단속하며 손잡고 본 지역을 조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교류 순서에서 정설상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의 해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등 문제를 두고 전원회의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1: 중공정사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그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준위회의 회의장과 준위회의 진열관을 찾아 혁명선열들의 위대한 공적을 배우고 기리며 현장에서 장정정신과 준위회의 정신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계기로 삼아 그를 검사하고

감찰 간부들은 당의 용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풍모를 계속 발행하고 홍색 유전자를 이어받아 홍색 혈맥을 잇는 한편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희시 파주구 모패촌 생태농업과학기술 시범기지와 중국정신 클라우드 컴퓨팅 기주 정보원 데이터센터에서 리희는 정품과 귤을 정비, 반부패와 관련 간부와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늘 백성들의 안위를 마음에 두고 못 박는 정신으로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 문제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의 민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군중 주변의 그릇된 풍조와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인민 대중이 더 많은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양시 화기구 인민검찰원에서 리는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계층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성규를 검사위원회 기관을 찾아 업무 집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연구기간 리는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습분평 단건설 사상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세심히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학습 성과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연간 목표와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감독을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습근평 총서기와 당장의 중대한 결정과 포치,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여러 과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강화하고 잘 내행하여 엄정한 기강으로 임기 교체 과정에

0: 대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해 네 가지 강인함을 갖춘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련마해야 합니다.
1: 9월 4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주제로 소식 발표회를 열고 의료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지원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민의료보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고 보험가입의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며 전민보험가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자영업자, 농민노무자, 새로운 취업형태 종사자 등 주요 계층이 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보험약품 목록 실시간 조정 기재를 통해 94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이 중 199개는 혁신신약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의약산업의 빠른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의료보험 부문은 계속해서 매년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고 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소화질환 등 중대질환 및 중점 분야의 혁신 신약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품목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도시에서 취업지와 상주지의 의료보험 가입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의료봉사 항목과 의료 소모품의 급여 목록을 통일해 지역 간의 정책 차이를 더욱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제도 도입 속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 2028년 말까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0: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강서 중남부, 호남 남부, 북근 중남부, 광동 북부와 동부 동지역에는 여전히 중간 정도에서 큰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2차 피해를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수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4일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복권 포전 지역의 루족 강수량이 174.7mm에 달했습니다. 기상 부문은 5일에 복근 중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큰 비에서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일 복근 포전 선유현, 리남진, 상림촌, 행봉도 인근의 배수로 수위가 급등해 지방 여러 곳이 뚫렸지만 지금 지방의 주요 결선 구간은 1차적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림촌 마을 간부 림금용은 수위가 내려간 후 전문팀을 불러 하천을 보강해 하루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전 여러 지역의 다수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심각한 예수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신속히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동원해서 가구별로 점검하면서 물에 갇힌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료성구 서천 미진 북대촌에 과학기술 임시 대피소에서는 생필품이 충분히 마련됐고 직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포전 성산구 화정진에서는 주민 대피와 리재민 이송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두촌 주민 공건붕은 중전 과학혁신도시 핵심 구역에 집중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공건붕은 먼저 구조차를 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정진 선전교육판공실의 담당자 림이정은 기자에게 중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 집중 대피소에는 이불이 마른데 리재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 있다면서 진과 마을에는 추가로 여러 림시 대피소로 마련돼 이송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포전시 소방구조지대 지대장 부유민은 기자에게 포전시는 응급, 기상, 수리, 교통, 도시관리,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 소방구조지대가 함께 회의와 판단을 거쳐 단계별 소방구조전략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0: 조지대, 노후 건물, 노약자, 병약자, 영유아, 임산부동, 특수 대상자들을 위해 12개의 긴급 구조 덜격대를 조직해 수위가 높은 피해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선적으로 구조를 진행하고 덜격정과 고모보트를 활용해 갇힌 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4일 오후 10시까지 복근성 전성에서 연인수로 15만 4,300명의 간부가 현장에 투입돼 해상 륙상 위험구역 주민 59만 9,3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전성 각급 응급관리부문은 연인수로 8만 6,867명의 지방응급구조 인력과 사회구조 98개 팀에 4,025명으로 통합적인 조정을 했고 대형 배수 장비 231대, 무인기 392대, 대형 공정기계 2,181대, 기타 장비 19,492대를 투입했습니다. 강서 여러 지역에는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기란시 수천현 경내 여러 갈래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경계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천현 수문 수자원 관측대대는 즉시 비상대응을 가동했고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홍수 상황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측대대 직원인 사조단은 관측 빈도를 높이고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모든 수문 관측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때 보고하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전체의 홍수 방지와 긴급구조 작업에 시간을 마련해주고 주도권을 확보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기자가 4일 서장자치구 기롱현 826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 현장 지휘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31명이 실종됐으며 유품 987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서장 현지 정부는 기롱 통상구 지역의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2일까지 G216 구조 통로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통해 58곳의 지질재해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고위험은 7곳, 중위험은 39곳, 저위험은 12곳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3개 마을에 대한 위험 요소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临시 대피 장소 2곳을 선정해 응급 대피 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 들어 각지 각 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우리나라 모장의 환경 건설을 점적 포괄해서 전역 취나이로의 전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궤도 교통 체계의 로인 취나형 추천성 국가표준이 최근 실시돼 역통행 경로, 지문 조건, 승강 설비, 승강장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역의 로인 균화형 시설과 모장의 시설을 일괄 건설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민항공은 결렬 조치를 제정해 시설 배치, 봉사 절차 등 전사슬의 항공 출행을 규범화하고 휠체어 위탁 운송, 탑승 통로 통행, 전문 인원 동반 등 봉사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군체의 항공 출행, 봉사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는 기술 지침을 발표해 도시 지역 사회 모장의 개조를 위해 교량화 평가 표준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각지는 모장의 환경 건설을 취약점 보완에서 품질 향상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경 요종구는 전국 최초의 모장의 시설과 봉사인원 정보자원센터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비탈길이 많고 가파로운 등 문제를 상대로 전자판 모장의 5호 지도를 승격시켜 300여 곳의 엘리베이터, 고갯길, 모장의 화장실을 표기함으로써 주민 일상 출행, 쇼핑 관광의 일체화 모장의 내비게이션을 실현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경기대회 중국 체육대표단이 9월 4일 북경에서 공식 성립됐습니다. 대표단은 총 1,17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선수는 815명으로 38개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대표단 선수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이 중 2025년 이후 출생 선수가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또한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548명입니다. 수영, 예술, 체조, 사격 등 13개 종목의 올림픽 챔피언 36명도 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으로 통화 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에너지 공급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 팽창, 소비자 물가, 기업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충격을 주어 유럽 경제 회복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중동 정세의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 위험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추가로 차질을 빚을 경우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9월 1일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8월에 14.3% 상승해 7월에 10.3%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바라우케스이트 그리슈케비체니는 얼마 전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유로존 통화 팽창 반등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해 15년 만에 같은 시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가스 가격이 여름철 재고 보충 속도를 제한하는 한편 유럽은 겨울철 에너지 수요 정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 가격 흐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등 요인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이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무역은행의 수석 유럽 경제학자 알랭 드레는 디젤유,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통화 팽창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과 운송 등 비용을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반등을 촉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5명의

0: 경제학자들은 모두 유럽중앙은행이 9월 10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그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텐 브리스키는 에너지 공급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 대응과 경기 침체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팽창, 소비, 기업 경영, 통화정책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석유가스 공급이 더욱 긴장되면 유럽 경제는 더 장기적인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으로 통화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동북항일연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병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지역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5: 중국积极倡导以和平方式政治解决争端， 派出5万多人次 参加联合国维和行动。
4: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는 전문적인 평화 요지 훈련 캠프가 있고 이곳에서는 해마다 평화 요지군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의 평화 요지 훈련 캠프입니다. 평화 요지 장병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훈련하고 임무 구역으로 출동합니다. 저는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 모 평화 요지 교육대대 부대대장 려효광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프리카 시가지를 재현한 곳입니다. 실제 임무 수행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층 주둔지, 마을, 난민 수용소, 검문소 시설을 비롯해 사막 지형, 정글, 진흙길 등 복잡한 지형과 각종 전문 훈련 장비를 갖췄습니다. 기지의 평화요지 훈련 캠프는 주로 평화요지 부대의 파견전 훈련과 대기부대의 주둔 훈련을 보장합니다. 평화요지 장병들은 특수한 사명을 안고 복잡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완비화한 훈련 조건을 만들어 장병들의 환경 적응 능력, 임무 수행 능력,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최초로 조직한 국제 평화요지 다자 연습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몽골, 타이 등 나라의 장병 천여 명이 참여하고 함께 다양한 과제를 소화했습니다. 물자 호송 작전은 평화요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물자 호송대가 갑작스런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상해 훈련하게 됩니다.
6: 합동지휘부, 여기는 물자 호송대이다. 크라촌 서남쪽에서 무장세력의 맹공으로 전진이 어렵다. 신속 대응부대 지원을 요청한다. 검정순찰대, 크라촌 서북쪽으로 움직여 물자 호송대를 지원하고 무장세력을 타격하라.
4: 신속 대응부대 대원들을 태운 공중순찰대 헬기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줄 8개를 사용해 부대원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호송대를 지원했습니다. 부대원은 두 소로 나뉘어 도로 양측을 오모하면서 유리한 지형을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와 근 거리를 결합한 전술로 무장 세력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신속 대응부대는 물자 호송대와 협동 작전을 펼쳐 적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위협이 해제되자 물자 호송 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에 탑승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평화요지 병사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가상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전술 동작은 반복적인 훈련을 거쳐 강화됩니다. 1992년 중국이 최초로 파견한 정규 부대가 유엔 평화요지 활동에 참
7: 반갑습니다.

0: 가깝습니다. 이 두 군을 통해 중국 군인들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려효광 부대대장을 알게 됐습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려효광 부대대장은 오늘 특별히 표창장 두 개를 프로그램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려효광 부대대장님, 남수단 임무 중 수여받은 이 두 표창장 배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 네, 이것은 제가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 과정에 받은 표창장입니다.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에서 각기 수여한 것입니다. 2012년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자르하주 마푸르진 DDR 프로젝트 건설 임무를 맡았습니다.
0: DDR 프로젝트라면요?
1: DDR 프로젝트는 유엔이 남수단의 이전 전투원을 상대로 기초교육과 기술훈련을 진행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과도교육훈련 센터입니다. 기한 내 공정을 끝내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연장 근무를 자주 했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푸르 DDR 프로젝트는 남수단 DDR 과도 캠프 건설 사업 중 최초로 완공한 프로젝트
2: 영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3: 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의 푸른 소리 무성하고 송화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 씨 정우현은 양정우 장군 기념관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습니다. 한 간이 목조 건물에 들어서니 금방 연기가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해설원은 동북의 겨울기온은 종종 영하 30 내지 40도까지 내려간다면서 항일연구군 전사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투쟁을 견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실제 환경을 모방해 관광객들이 동북 항일연구군 정신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산 씨는 동북 항일연구군의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이고 동북 항일연구군 제1로군 총사령인 양정우가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백산 씨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과 과감히 국난에 나서는 민족의 대의 그리고 끝까지 혈전을 치르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 항일연구군 정신이 대를 이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일과 창업에 매진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4: 전국 여름 서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동에서 분발 진취한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군에 세력한 새로운 동흥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3: 백산 씨는 혁명 유적을 보호하면서 홍색의 뿌리와 맥을 지켰습니다. 서흥권일까 아니면 남홍권일까 정우현 문물관리소 직원들은 사건 발생지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벌써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0: 항일연군의 유적은 깊은 산속에 흩어져 있고 사료도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어서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의 연구원 왕정류는 지금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기에 점점 더 많은 유산시는 각종 홍색 주제 행사를 누적 천회 이상 개최했고 견학과 학습을 집 등 업종을 발전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항일연군 주제의 연구학습 코스 3개를 조성했습니다. 홍석국가산림공원은 홍색 자원을 바탕으로 홍색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VR 가상현실 설원에서의 향군, 모의 실전사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백산시는 홍색 자원과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능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임해에 충골이 묻혀있고 풍설 속에 영웅의 혼이 빚어집니다. 백산시는 동북 항일연군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하고 창업하는 정신을 모아 새로 정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과 이집트는 수교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을 헤치며 함께 걸어온 7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돌아보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 상생은 언제나 양국 관계의 바탕색이었고 한마음으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양국 발전의 기조였습니다. 이집트는 신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구상과 이집트의 2030년 비전이 긴밀히 접목되면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규모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전 도상국 사이 호혜 상생과 공동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고품질 발전은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구상과 전략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과 이집트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들의 이동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고 아스완 사막의 강옹보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에즈만의 풍력 발전기까지 중국의 기술은 이집트가 청정에너지 비중 42%라는 전략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에서 현대적인 공업 신도시로 부상했고 거석 석유의 유리섬유 풀가마와 만화 전기의 온수기 공장은 현지의 산업 공백을 메우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전략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생생한 증거로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이 단순한 무역 교류를 넘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위한 운명 공동체 구축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전 총리 셰라프가 말했듯이 중국 이집트 고위급의 빈번한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실질적 이해 관계에 기반한 이러한 확고한 지지는 중국 이집트 협력을 발전 도상국의 진정한 단결과 공동 자강의 모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0: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는 뉴스 초대석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뒷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1: 협력은 발전을 위한 배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사업에도 집중해 세심한 부분부터 힘을 모아 발전의 마지막 1km를 뚫고 있습니다. 농업과 민생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누적으로 이집트의 사막 우물 680여 개를 시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황폐한 사막을 점차 비옥한 농지로 바꿈으로써 현지의 농업 관계와 주민 식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5년에 시작된 중국 이집트 새로운 희망 양식 기술 교육 프로젝트는 1기에 100명의 농촌 여성에게 혜택을 주면서 전 산업사슬 양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45일 만에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1만 이집트 파운드 증가했으며 양식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어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추진한 ICT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이미 약 4만 명의 이집트 청년을 양성했고 현지의 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협력의 기술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풍부한 녹색 함량과 신기술 함량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손잡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대 단일 태양광 프로젝트인 이집트 아스완 강옹보 500MW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 말 정식으로 생산 운전을 시작하여 이집트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매년 이집트 25만 6천 가구에 달하는 일반 가정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6만 톤 줄여 화석에너지 의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고 생태적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고급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과 이집트 양측이 이집트의 산업화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석 이집트 유리섬유 생산기지가 착공 가동되면서 이집트 유리섬유 산업이 무에서 유로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을 직접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규모가 선도적인 유리섬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집트 신소재 산업의 발전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한 지리 자동차 이집트 완성차 제조 공장의 준공 가동은 이집트 현지 자동차 제조 산업 사슬의 지속적인 성격을 촉진함으로써 이집트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발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네, 일련의 중점 산업 프로젝트들은 이집트 현지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산업 공백을 정확히 메웠을 뿐만 아니라 상하유 연계 산업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어 이집트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산업 체계를 완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2030년 경제 발전 비전과도 더욱 깊이 부합하여 이집트가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선 지금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래도 기대할 만합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집트의

공화국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혀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이집트 특산품이 중국의 초대형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였고, 이집트가 지역 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자 틀 안에서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고 상해 협력기구 대화 동반자가 됨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발전 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다보면 중국 이집트 경제 무역 협력은 단순한 양자 범위를 넘어 신시대를 향한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의 선도 아래 양국은 더욱 눈에 보이고 손에 닿으며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통해 격변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썸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 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뭔가 딱히 주말 계획이 없어도 금요일 퇴근길은 마냥 누구나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동생 계약 준비를 해주러 나가야 합니다.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계약 준비를 제가 준비해줘야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물건들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요.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또 둘이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서로에게 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벌써 가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이 네,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마냥 더운 것도 더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뭔가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또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실컷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또 이제 보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에,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아, 그럼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삼력스러워 하지 않나? 에?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 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 입처럼 넓죽해서 솜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아,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거든 아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따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1: 빨리 입을 열게. 아사
3: 하늘엔 천만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어, 바? 바?

0: 비달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세우고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평양도시영길입니다
0: 누가노래를하라그랬지자네는마음대로말을집어넣으라그랬어
1: 여대기가아닌가이거
0: 에
1: 아, 아이거어망간에그랬네
0: 한번만용서한다고
1: 손해손해손해

0: 갑자기 잘 되는 거야.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그렇게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런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1: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1: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진달래 꽃 꺾어서 꽃집을 짓고요
1: 우리의 머리빨 백발이면 어떻소 호호 백발 할미꽃도 봄에 피는 꽃이라
0: 여보게 이제 꽃다리는 그만 심하고 그 시원한 강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때?
1: 강? 응. 손님 어?

0: 가자한다.
1: 가기는 어디로 가? 가기는.
0: 아, 산으로 가겠네. 장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1: 아, 모아산에서는 사법의 향기 품으니,
0: 어.
2: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저씨 단발 말고 날따라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이렇게 빨리 오르다니 말이야.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순찰은 난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
0: 그게 잘 됩니다고.

0: 단독하움을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차 오개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득.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너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번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잉꼬 부부.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현급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프로젝트 비축고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론증과 비축을 강화해 자금이 남아 돌거나 손실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공시제도를 건전히해 성시현의 빈곤구제 자금 배분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향급 촌급 빈곤구제 프로젝트의 배치와 자금 사용 상황을 모두 공고하고 공시함으로써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 강도를 높이고 빈곤구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를 발견하는 족족 엄숙하게 조사 처리해 문책해야지 절대로 융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깊은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미 2018년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깊은 건설의 해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힘을 모아 빈곤 퇴치 분야에서 네 가지 의식이 높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며 업무 조치가 정확하지 않고 자금 관리와 사용이 규범적이지 않으며 사업 작품이 바르지 않고 고과 평가가 엄격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해 빈곤 퇴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일단 제보되기만 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확인된 전형 사례는 단호하게 폭로하고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발로된 작품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문제로부터 다른 문제들을 미루어 알아내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제도 건설을 강화해 제도적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째, 간부 변변 강습을 조직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 데서 관건은 인재이며 인재의 관념 능력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빈곤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인재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는 많은 간부와 인재를 선발해 빈곤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외부 인재를 아무리 많이 파견해 지원해도 결국 파견 인수는 제한돼 있으므로 그 어디까지나 현지의 간부대와 인재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는 각급 빈곤 구제 간부에 대한 학습 단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의 차원에서는 성급 책임 동지들이 륜번으로 강습시키고 성시현에서는 간부 강습 강도를 높이고 층층이 강습 활동을 배치해야 합니다. 각급 강습 방식은 약간씩 다르듯 중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도 간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상 인식을 재고시키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빈곤 퇴치 정밀화의 방법론을 파악하게 하고 돌파해야 될 난관들을 연구하고 그 난관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기층 간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례교육, 현장교육 등 실전 강습 방식을 많이 활용해 빈곤구제에 대해 잘 알고 지원할 줄 알며 기풍이 바른 빈곤구제 간부 대우를 육성하며 빈곤을 정밀하게 구제하고 퇴치하는 사업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부류의 인재들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사업과 농촌 발전 사업에 끌어들이고 대학생 퇴역군인 뇌지에서 로무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현지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 돌아와 촌간부를 맡고 혁신 창업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기층의 빈곤구제 간부들을 배려해주고 아껴줘야 합니다. 능력있는 간부가 마땅한 직위에 오르고 고생한 간부일수록 더 중시를 받고 피와 땀을 흘렸거나 지어낸 목숨까지 바친 간부는 그 이름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덟째, 내적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빈곤 대중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빈곤 구제와 함께 빈곤자에게 토지와 지혜를 심어주는 것을 강화하고 빈곤 대중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 운명을 바꾸도록 권장하고 유도함으로써 빈곤 퇴치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내적 동력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에서 듣는 말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하기 일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속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를 귀에 꼼꼼히 담아두고 단어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입에 달고 다니곤 하죠. 지난 주말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겪은 일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조카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며 프로그램 속 인물들의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사 시간이 되어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으시자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표현을 무작정 꺼내 사용했고 할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뜻도 모르고 되바지로 쓰기 일쑤구나. 말의 의미를 먼저 알고 적절한 상황에 써야 한단다.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은 되바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얻어 들은 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뜻하며 되바지하다로 활용합니다. 그것을 되바지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두 살 터울이다 보니 유모차나 장난감, 책이나 옷도 되바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쓰던 물품을 어린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그 물품을 또 제일 어린 아이에게 되바지하는데요.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은 다른 아이에게 되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품을 아껴 쓰게 되고 물품을 받아 사용하는 아이는 또 전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듯하여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바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들은 말을 다시 원한 일상의 행동마저 더 정확하고 정겹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해야 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세상에 쉽게 지치지 않고 하루를 분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과학적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오늘은 먼저 일주일 내내 피로와 작별할 수 있는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 리듬이 한번 바뀌면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 신진대사 둔화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래 생체 리듬을 되찾는 식사법입니다. 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 영양사 로빈 데시코는 적정 에너지량을 준수하려면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며 특히 달걀, 요거트, 견과류 등을 추가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을 맞춰 몸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으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각에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닐로퍼 바사리아 박사는 우리 몸의 일주기 시스템은 음식 섭취를 타이밍 신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3, 4일간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면 뇌가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가벼운 식사를 해야 잠들기 전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골라 먹으라고 합니다. 숙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유도하는 식품을 골라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질을 높이고 제때 잠들게 해 생체 리듬 정상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호박씨 등 씨앗류, 체리, 키위 등에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에는 설탕이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단당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몸속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고 혈당 변동성을 높여 생체 리듬 안정화를 방해합니다. 바사리아 박사는 생활 중 카페인, 설탕 등으로 활동 에너지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취침 시간이 가까워질 때는 숙면을 방해하는 고당, 고카페인 간식을 끊는 게 좋다며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활력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래 계속해 뼈 손실을 예방하는 슈퍼푸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칼슘 외에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C 등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평생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 같은 것입니다. 이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녀 모두 30세 이후에는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손실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어느 나이대나 뼈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먹어야 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매체 웹MD가 소개한 뼈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짙은 색 잎채소입니다. 뼈에 칼슘을 능가하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에서 칼슘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채소에서도 발견됩니다. 청경채, 배추, 케일, 콜라드 그린과 같은 짙은 색깔의 잎채소들이 좋습니다. 순무잎 한 컵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골다공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부입니다. 두부 반 컵에는 86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폐경 후 여성의 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군고구마입니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 균형에 문제가 생겨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뼈에서 칼슘을 추출할 수 있는 체내 산을 중화시킵니다. 맛있게 이두 가지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그네슘 약 30mg과 칼륨 540mg이 함유된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입니다. 아침 식사에 자몽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몽 같은 감귤류에는 뼈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분홍색 또는 빨간색 자몽 한 개에는 약 88mg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 하루 종일 필요한 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입니다. 뼈를 강화하는 과일을 찾고 있다면 무화과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신선한 무화과 5개는 약 90mg의 칼슘을 비롯해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골격 보존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말린 것도 좋습니다. 말린 무화과 반 컵에는 약 12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어, 고등어 등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와 다른 종류의 지방이 많은 생선은 뼈를 강화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신체가 칼슘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와 뼈에도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꽁치 등의 칼슘이 더 풍부하게 가공된 식재료가 통조림입니다. 연어 통조림 3온스 약 85g에는 약 18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칼슘 함량이 높을까요? 네, 통조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작고 부드러운 뼈가 분쇄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몬드 버터입니다.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아몬드 버터는 칼슘 섭취를 늘리는 쉬운 방법입니다. 아몬드 버터 두 숟가락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칼륨과 강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및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입니다. 말린 자두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말린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뼈 분해를 늦추어 골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는 생활정보. 오늘도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안녕하십니까? 9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균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에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정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의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0: 견결이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 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 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휘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경,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만든 대오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주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의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 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됐습니다.
0: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싸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회,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결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쿵료,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2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결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회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0: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재,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실험,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보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염변에 치료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염변지휘, 염변전원공서, 염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염변교육출판사, 염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염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1: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진현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모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꼬물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의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불이 화하여 반딧불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세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불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크게 자라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아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아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아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아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돼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아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아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아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연해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복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가을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농전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但俄方将尽一切努力确保美乌谈判进程和谈判调解人员的安全。乌克兰总统泽连斯基五号表示，他当天同美方代表通话，决定自即刻起至9月7号，乌方停止对莫斯科实施打击。他还说，威特科夫和库什纳将于6号到访基辅，乌方准备届时同美方代表开展实质性对话。
1: 本台消息，韩国关税厅最新统计显示，截至5号下午1点，韩国今年累计出口额为7094亿美元，超过去年全年的7093亿美元历史最高纪录。韩国总统李在明当天通过社交媒体转述关税厅负责人的报告称，如果目前稳健的出口势头得以延续，预计将在12月初左右实现全年出口1万亿美元。据韩联社报道，今年尽管面临中东局势等严峻外部环境，但在半导体带动下，韩国主要出口品类保持增长。今年前8个月，韩国半导体出口额为2812亿美元，同比增长169.6%。半导体在整体出口中所占比重达到40.6%。
2: 本台消息，加拿大5号发布的最新民调结果显示，约80%的受访者支持对美国实施反制措施，74%的加拿大受访者表示不认为美国是一个值得信赖的盟友。
1: 这次全国新闻联播节目编辑赵军、刘宇华、郭明、简玲，主播婉莹、陈亮。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
3: 听见奋进的力量，
4: 东风五 C 液体洲际战略核导弹打击范围覆盖全球。
5: 感谢所有为我们安全返回保驾护航的人们，我们回来了，我为伟大的祖国感到骄傲。
3: 听见国家的成长，
6: 我现在正在位于海南儋州的杨浦国际集装箱码头。
7: 大机会，这个市场是独一无二，世界没有。
3: 听见世界的回响，
8: 在国外升起咱们中国的国旗。
9: 1956년 9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새 중국 최초로 취약전
10: 통일된 관리와 배치에 따라야 하고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전력망 규모와 구조 변화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등급과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셋째, 전력 기업과 전력 사용자 외에 전력망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주체를 본조례에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한 전력 안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전력 관리와 배치 기관의 사고 보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사고 조사 처리 기재를 최적화했습니다.
9: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3일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선후에 두 차례 동방경제논단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 러시아, 동북, 원동 등 지역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올해 수차 회담하면서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와 쌍방 간의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전략적 인솔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 간 공간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협력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혜택과 보용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북지능과 원동개발 전략가대 접목을 심화하고 민생 수요에 다가가며 특색산업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인민들이 발전 성과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양호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판 중국 러시아 투자 협력 계획 요건과 승격판 중국 러시아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 협정을 잘 관철해 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선 왕래를 강화해

0: 문화, 관광, 교육, 청년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 취지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쟁 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각을 단속하며 손잡고 본 지역을 조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교류 순서에서 정설상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에 해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등 문제를 두고 전원회의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1: 중공정 총축 상무위원이며 조한규를 검사위원에 속인 리희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귀조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늄으로 삼아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한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과 리행을 참답게 추진하고 올바른 취조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규를 검사 감찰 업무에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규를 검사 감찰 업무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준의회의 회의장과 준의회의 진열관을 찾아 혁명선열들의 위대한 공적을 배우고 기리며 현장에서 장정정신과 준의회의 정신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계기로 삼아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은 당의 영광스런 전통과 훌륭한 풍모를 계속 발행하고 홍색 유전자를 이어받아 홍색 혈맥을 잇는 한편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희시 파주구 모패촌 생태농업과학기술 시범기지와 중국정신 클라우드 컴퓨팅 기주 정보원 데이터센터에서 리희는 정풍과 규를 정비, 반부패와 관련 간부와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늘 백성들의 안위를 마음에 두고 못 박는 정신으로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 문제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의 민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군중 주변의 그릇된 풍조와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인민 대중이 더 많은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양시 화기구 인민검찰원에서 리는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기층 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송규를 검사위원회 기관을 찾아 업무 집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연구 기간 리희는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규를 검사 감찰 기관은 습분평 당건설 사상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세심히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학습 성과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연간 목표와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감독을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습금평 총서기와 당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포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여러 과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강화하고 잘 리행하여 엄정한 기강으로 임기 교체 과정에 청렴하고 공정한 분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작품 건설을 확실히 추진하고 취조관의 편차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며 네 가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출입하는 것을 함께 추진해 작품 건설이 일상화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고압적 처벌을 드팀없이 유지하며 권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규범화와 감독을 강화하고 신시대 청렴 문화 건설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부패가 자라날 토양과 조건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삼화 건설에 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해 네 가지 강인함을 갖춘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련마해야 합니다.
0: 9월 4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 공실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주제로 소식 발표회를 열고 의료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지원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민의료보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고 보험가입의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며 전민보험가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자영업자, 농민노무자, 새로운 취업형태 종사자 등 주요 계층이 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보험약품 목록 실시간 조정 기재를 통해 94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이 중 199개는 혁신 신약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의약산업의 빠른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의료보험 부문은 계속해서 매년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고 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소화질환 등 중대질환 및 중점 분야의 혁신 신약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품목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도시에서 취업지와 상주지의 의료보험 가입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의료봉사 항목과 의료 소모품의 급여 목록을 통일해 지역 간의 정책 차이를 더욱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제도 도입 속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0: 확고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4일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복권 보존 지역의 루족 강수량이 174.7mm에 달했습니다. 기상 부문은 5일에 복권 중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큰 비에서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일 복권 보존 선유현, 리남진, 상림촌, 행봉도 인근의 배수로 수위가 급등해 지방 여러 곳이 뚫렸지만 지금 지방의 주요 결선 구간은 1차적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림촌 마을 간부 림금용은 수위가 내려간 후 전문팀을 불러 하천을 보강해 하루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전 여러 지역의 다수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심각한 예수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신속히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동원해서 가구별로 점검하면서 물에 갇힌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료성구 서천 미진 북대촌의 과학기술 임시 대피소에서는 생필품이 충분히 마련됐고 직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포전 성산구 화정진에서는 주민 대피와 리재민 이송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두촌 주민 공건붕은 중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에 집중대피소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공건붕은 먼저 구조차를 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정진 선전교육반공실의 담당자 림이정은 기자에게 중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 집중대피소에는 이불이 마른데 리재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 있다면서 진과 마을에는 추가로 여러 림시 대피소로 마련돼 이송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포전시 소방구조지대 지대장 부유민은 기자에게 포전시는 응급, 기상, 수리, 교통, 도시관리,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 소방구조지대가 함께 회의와 판단을 거쳐 단계별 소방구조 전략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지대, 노후 건물, 노약자, 병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특수 대상자들을 위해 12개 긴급구조 돌격대를 조직해 수위가 높은 피해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선적으로 구조를 진행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활용해 갇힌 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4일 오후 10시까지 복근성 전성에서 연인수로 15만 4,300명의 간부가 현장에 투입돼 해상, 륙상 위험구역 주민 59만 9,3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전성 각급 응급관리부문은 연인수로 8만 6,867명의 지방 응급구조 인력과 사회구조 98개 팀의 4,025명으로 통합적인 조정을 했고 대형 배수 장비 231대, 무인기 392대 보고하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전체의 홍수 방지와 긴급구조 작업에 시간을 마련해주고 주도권을 확보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기자가 4일 서장자치구 기롱현 826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 현장 지휘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31명이 실종됐으며 유품 987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서장 현지 정부는 기롱 통산구 지역의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2일까지 G216 구조 통로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통해 58곳의 지질재해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고위험은 7곳, 중위험은 39곳, 저위험은 12곳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3개 마을에 대한 위험 요소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临시 대피 장소 2곳을 선정해 응급 대피 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 들어 각지 각 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우리나라 모장의 환경 건설을 점촉 포괄해서 전역 취나이로의 전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궤도 교통 체계에 로인 취나형 추천

0: 국가 표준이 최근 실시돼 역통행 경로, 지문 조건, 승강 설비, 승강장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역의 로인 준화형 시설과 모장의 시설을 일괄 건설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민항공은 결별 조치를 제정해 시설 배치, 봉사 절차 등 전사슬의 항공 출행을 규범화하고 휠체어 위탁 운송, 탑승 통로 통행, 전문 인원 동반 등 봉사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군체의 항공 출행, 봉사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는 기술 지침을 발표해 도시 지역사회 모장의 개조를 위해 교량화 평가 표준을 제공했습니다. 올드로 각지는 모장의 환경 건설을 취약점 보완에서 품질 향상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경 요종구는 전국 최초의 모장의 시설과 봉사인원 정보 자원센터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비탈길이 많고 가파로운 등 문제를 상대로 전자판 모장의 5호 지도를 승격시켜 300여 곳의 엘리베이터, 고갯길, 모장의 화장실을 표기함으로써 주민 일상 출행, 쇼핑 관광의 일체화, 모장의 내비게이션을 실현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중국 체육 대표단이 9월 4일 북경에서 공식 성립됐습니다. 대표단은 총 1,17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중 선수는 815명으로 38개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대표단 선수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이중 2025년 이후 출생 선수가 전체의 27%를 차지합니다. 또한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548명입니다. 수영, 예술, 체조, 사격 등 13개 종목에 올림픽 챔피언 36명도 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으로 통화 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에너지 공급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 팽창, 소비자 물가, 기업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충격을 주어 유럽 경제 회복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중동 정세의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 위협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추가로 차질을 빚을 경우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청이 9월 1일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 3.3%로 7월에 2.9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해 15년 만에 같은 시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3배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과 운송 등 비용을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반등을 촉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

0: 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5명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유럽중앙은행이 9월 10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그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텐 브레스키는 에너지 공급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 대응과 경기 침체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팽창, 소비, 기업 경영, 통화 정책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석유가스 공급이 더욱 긴장되면 유럽 경제는 더 장기적인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으로 통화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혈특별프로그램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루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동북 항일영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이

0: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뼈넘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2: 제20기 주황정치국 상무위원 종회 기자회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안보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출동합니다. 저는 육군 확산합동전술훈련기지 모평화유지교육대대 부대대장 려효광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프리카 시가지를 재현한 곳입니다. 실제 임무 수행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층 주둔지, 마을, 난민수용소, 검문소 시설을 비롯해 사막지형, 정글, 진흙길 등 복잡한 지형과 각종 전문 훈련 장비를 갖췄습니다. 기지의 평화유지 훈련계입니다. 물자 호송 작전은 평화유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물자 호송대가 갑작스런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상해 훈련하게 됩니다.
3: 합동지휘부, 여기는 물자 호송대이다. 크라촌 서남쪽에서 무장세력의 맹공으로 전진이 어렵다. 신속 대응부대 지원을 요청한다. 검정순찰대, 크라촌 서북쪽으로 움직여 물자 호송대를 지원하고 무장세력을 타격하라.
2: 신속 대응부대 대원들을 태운 공중순찰대 헬기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줄 8개를 사용해 부대원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호송대를 지원했습니다. 부대원은 두 조로 나뉘어 도로 양측을 오모하면서 유리한 지형을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와 근 거리를 결합한 전술로 무장 세력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신속 대응 부대는 물자 호송대와 협동 작전을 펼쳐 적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위협이 해제되자 물자 호송 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에 탑승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평화유지 병사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가상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전술 동작은 반복적인 훈련을 거쳐 강화됩니다. 1992년 중국이 최초로 파견한 정규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해서부터 30여 년간 중국 평화유지군은 20여 개 나라와 지구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평화의 수호자를 넘어 진선과 문명의 전파자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중국 군대의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4: 오늘은 특별히 육군 확산기지 평화유지 교육대대 려효광 부대대장과 육군 항공병학원 유파 부교수님을 평화근임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 중국 군인들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려효광 부대대장을 알게 됐습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려효광 부대대장은 오늘 특별히 표창장 두 개를 프로그램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려효광 부대

0: 대장님 남수단 임무 중 수여받은 이 두 표창장 배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 네, 이것은 제가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 과정에 받은 표창장입니다.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에서 각기 수여한 것입니다. 2012년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자르 하주 마푸르진 DDR 프로젝트 건설 임무를 맡았습니다.
0: DDR 프로젝트라면요?
1: DDR 프로젝트는 유엔이 남수단의 이전 전투원을 상대로 기초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과도 교육 훈련 센터입니다. 기한 내 공정을 끝내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연장 근무를 자주 했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푸르 DDR 프로젝트는 남수단 DDR 과도 캠프 건설 사업 중 최초로 완공한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건설에 참여한 장병의 일원으로서 저는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이 수여한 표창장을 각기 받았습니다.
2: 네, 습금행이 좋아하는 전구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 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세로장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동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의 푸른 소리 무성하고 송화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 씨 정우현은 양정우 장군 기념관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습니다. 한 간이 목조 건물에 들어서니 금방 연기가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해설원은 동북의 겨울 기온은 종종 영하 30 내지 호한 신념과 과감히 국난에 나서는 민족의 대의 그리고 끝까지 혈전을 치르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 항일연군 정신이 대를 이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일과 창업에 매진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4: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다 함께 신시대 새로동에서 분발 진창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군에서 이룩한 새로운 동흥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2: 백산 씨는 혁명 유적을 보호하면서 홍색의 뿌리와 맥을 지켰습니다. 서흥권일까 아니면 남홍권일까 정우현 문물관리소 직원들은 사건 발생지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그리고 전시기술의 성격을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두위성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에 있는 항일연군 유적지에 지능형 감시 장비를 다그쳐 설치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 씨는 각종 홍색 주제 행사를 누적 1000회 이상 개최했고

0: 있고 견학과 학습을 위해 방문한 시민은 4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백산시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발전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무송현 황가위자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용군 기념광장이 보이고 광장에는 무명용군 부조가 위엄있게 우뚝 서 있습니다. 황가위자촌 당지부석이 백년복은 동북항일용군은 황가위자촌 주변에 많은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도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최초의 촌급 항일용군 기념관이 황가위자촌에 세워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람했습니다. 백연봉 서기는 촌에서는 기념관을 발판 삼아 과일과 채소 수확 체험, 농가 맛집 등 업종을 발전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정무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항일용군 주제의 연구학습 코스 3개를 조성했습니다. 홍석국가산림공원은 홍색 자원을 바탕으로 홍색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부의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과 이집트는 수교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을 헤치며 함께 걸어온 7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돌아보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 상생은 언제나 양국 관계의 바탕색이었고 한마음으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양국 발전의 기조였습니다. 이집트는 신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구상과 이집트의 2030년 비전이 긴밀히 접목되면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규모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전 도상국 사이 호혜 상생과 공동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고품질 발전은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구상과 전략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과 이집트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및 다자 회담에서 빈번히 만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고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구상 아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구상은 이집트의 2030년 비전과 깊이 접목되면서 양측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생생한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최상위 설계에 인솔하여 하나하나의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마단 10일 도시 전철화 경전철은 연선의 500만 주민들의 이동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고 아스완 사막의 강옹보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에즈만의 풍력 발전기까지 중국의 기술은 이집트가 청정에너지 비중 42%라는 전략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에서 현대적인 공업 신도시로 부상했고 거석 석유의 유리섬유 풀가마와 만화 전기의 온수기 공장은 현지의 산업 공백을 메우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전략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생생한 증거로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이 단순한 무역 교류를 넘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위한

0: 명 공동체구축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전 총리 쉐라프가 말했듯이 중국 이집트 고위급의 빈번한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실질적 이해 관계에 기반한 이러한 확고한 지지는 중국 이집트 협력을 발전 도상국의 진정한 단결과 공동 자랑의 모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뉴스 추적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자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협력은 발전을 위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합니다.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오랜 기간 진정성과 친밀함,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외교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양국 인민의 공동의 기대를 바탕으로 민생과 복지 개선, 인민의 체감과 만족도 제고 이집트의 사막 우물 680여 개를 시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황폐한 사막을 점차 비웁니다. 이처럼 수혈에서 조혈로 전환된 변화는 중국 이집트 협력 성과를 이집트 인민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혁신은 전진의 원동력이고 록색은 협력의 바탕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록색 저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승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끊임없이 넘어 신에너지, 저탄소 경제, 첨단 제조 등 신흥 분야로의 심화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기술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풍부한 녹색 함량과 신기술 함량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손잡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대 단일 태양광 프로젝트인 이집트 아스완 강옹보 5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 말 정식으로 생산 운전을 시작하여 이집트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매년 이집트 25만 6천 가구에 달하는 일반 가정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6만 톤 줄여 화석에너지 의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고 생태적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고급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과 이집트 양측이 이집트의 산업화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석 이집트 유리 섬유 생산 기지가 착공 가동되면서 이집트 유리 섬유 산업이 무에서 유로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을 직접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규모가 선도적인 유리 섬유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집트 신소재 산업의 발전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한 지리 자동차 이집트 완성차 제조 공장의 준공 가동은 이집트 현지 자동차 제조 산업 사슬의 지속적인 성격을 촉진함으로써 이집트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발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네, 일련의 중점 산업 프로젝트들은 이집트 현지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산업 공백을 정확히 메웠을 뿐만 아니라 상하유 연계 산업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어 이집트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산업 체계를 완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2030년 경제 발전 비전과도 더욱 깊이 부합하여 이집트가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래도 기대할 만합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집트의 신공화국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혀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이집트 특산품이 중국의 초대형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였고, 이집트가 지역 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자 틀 안에서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고 상해 협력기구 대화 동반자가 됨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에서 더큰 역할을 하며 발전 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단순한 양자 범위를 넘어 신시대를 향한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의 선도 아래 양국은 더욱 눈에 보이고 손에 닿으며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통해 격변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네, 신춘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전세성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개학이 되면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부모님들도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학부모의 역할 중에 선생님과 아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어야 할지,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열흘 좋은 시상 프로에서는 심정홀 심리상담소 황영화 소장과 함께 아이와 선생님 사이를 건강하게 이어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0: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0: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메일을
2: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3: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 네.
3: 네, 부모님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2: 네.
3: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의 조언을 전달하려고

0: 달려다가 잔소리가 되어서 네. 아이와 싸우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편만 들다가 선생님하고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부모가 선생님의 말씀을 심판관의 언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수업시간에 딴짓한다더라 똑바로 안해?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아이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감시하고 고사지라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게 됩니다.
1: 네.
0: 결국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부모님은 또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아이 자체에서는 이제 학교가 점점 더 가기 싫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모만의 전략이 있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번역가이자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1: 네.
0: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겠죠.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학교라는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의 지침 같은 것들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교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될지라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딱딱한 지침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가정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될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부모님은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말을 안 들었어? 수업 시간에 뭐 딴짓 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말씀 뒤에 있는 아이를 향한 애성과 기대 같은 것을 것들을 찾아내어서 먼저 들려주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딴짓한다라는 것들의 핵심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여라라는 뜻이겠죠.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너를 관심을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여서 듣게 되면 선생님도 칭찬을 많이 하고 너도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럴 거다. 라는 말을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
1: 네.
0: 그리고 이제 평소 하던 대로 교육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건데 네가 가끔 딴짓을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는 이게 고사실이거나 이제 심판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 네.
0: 집중을 해라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하는 것들은 또 이제 물어보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이제 너무 지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또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부모님도 지혜로워야 되네요.
0: 네, 그렇죠.
1: 네. 이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아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0: 심리학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아이가 낯선 환경이나 권위자를 대할 때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기의 태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이건 언제쯤 나타나냐면 엄청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1: 네.
0: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부모가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1: 네.
0: 아 부모한테 안전한 사람은 나한테도 안전하겠구나라고 느끼고 부모가 이제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을 또 해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갓 뛰기 시작하는 금방 이제 걸음마 전에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부모님이 표정을 보고서 이제 아 세상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다리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그 유리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낭떠러지 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저쪽 유리다리로 건너가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그텅빈 공간을 보면서 거기가 낭떠러지고 위험하다라고 느끼긴 합니다. 공간 지능이 어느 정도 있을 때쯤에는. 그래서 기어 다니는 아이들은 공간 지능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 디딤에 위험하다라는 판단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보호자가 맞은편에서 웃으면서 여기까지 오라라고 경계를 하고 안전해 괜찮아라고 계속 말을 건네면서 이제 웃으면서 오라고 손짓을 하면 아이는 서슴없이 거기를 건너가요. 그런데
1: 믿음인 거죠.
0: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세상을 판단할까라는 기준이 부모를 보고 나타나는 겁니다.
1: 부모가 기순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영아들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환경이나 권위자를 대할 때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기 태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아, 저분은 믿고 따를 만한 분이구나라고 안심을 하면서 배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선생님을 비난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훈육의 메시지라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아 이런 것들은 주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학년은 이제 복도에서 너무 뛰어다닙니다. 네, 그래서 복도에서 애가 너무 뛰어다니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위험하니까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그러면 돼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 시기 때문에 복도에서 뛰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내일은 어떻게 걸어볼까라고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핵심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뛰지 말라.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서도 이제 가볍게 역할극처럼 연습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때 아이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기분 좋다. 또는 이런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어떤 걸 원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구체적인 연습 같은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귀는 알아듣지만, 우리가 어른들 대하듯이 설명을 해서 말을 하면,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해볼까?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더욱 좋을 거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소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슬슬 이 아이가 생각도 많아지고 또 사춘기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잖아요.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0: 할 때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해라가 아니라 가치 해석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나이 때 아이들도 숙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라라고 자꾸 이제 강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너 숙제 해야 되지. 이제 다 아는 애가 왜 안 그래? 왜 숙제를 안 해? 라고 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숙제를 강조하신 이유는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숙제를 해라 라는 것보다 이게 네가 이제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걸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 네.
0: 그런 다음 너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 저희 상담소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선생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는 것 같다. 또는 그게 선생님이 일이라서 그냥 숙제를 내주는 거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아는데 왜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면 이제 자기서로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반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선생님을 만약 상담 선생님을 오늘 하루만 봤다면 1년 후에 나를 기억할까라고 하면 아 기억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거의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한 반년이 지난 다음 나를 기억할까 하면 오 기억할 것 같아요 라고
1: 네.
0: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숙제도 분명히 네가 아는 건 알만한데 아는 건 맞지만 이해도 했고 그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숙제를 한 번 더 해서 그걸 기억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한다면 아이가 또 오 그런가 하고 또 열심히 듣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고학년일 때는 특히 사춘기 이때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의 런리 그리고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사실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을 잘 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에도 왜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죠.
1: 네. 네,
0: 사춘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아이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춘기 아이들은 한창 자기의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을 이제 현실에서 드러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규칙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자기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때는 나의 자유를 간섭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항을 할 때도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식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돼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아기에서부터 소년으로 이제 되었고 그리고 소년소녀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다라는 신호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조력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뭔가를 이제 그 뭐 머리를 어떻게 뭐 단정하게 해라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아이랑 놀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럼 이때 아이에게는 이게 자유를 침범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0: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고는 저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때는 엄마가 나를 이해하나라고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규칙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의 독립심과 목표의식을 자극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방금 이제 선생님은 내가 하는 걸다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아이의 목표를 찾고 이 목표에 선생님의 말씀이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일부러 나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다. 일부러 여러 친구들 앞에서 나를 난처하게 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난처하는 게 목표가 될까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선생님은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제 뭐 나라도 떠들면 선생님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그 반응 아는데 왜 그래라고 했더니 이제 저는 곁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는 이제 목표가 있지 않냐. 그래도 어떤 대학에 가고 싶고 그래도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너처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너랑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아이가 엄청 놀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수업 시간에 네가 말잘 듣고 열심히 그 수업에 집중을 하면 공부도 더욱 쉬워질 거고 원하는 대로 이제 공부 성적도 더 올라갈 거고 인기가 있는 아이가 될 텐데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닥 뭐 썩 내키진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해볼게요 라는 태도는 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인도자 대신에 조력자로 역할을 변화해야 한다는데,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눠야 좋을까요?
0: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춘기 자녀한테는 이제 학생이 된 자녀들한테는 인도자보다 조력자가 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인도자는 앞에서 끌고 가지만 조력자는 옆에서 나란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선생님의 이런 조언 중에 선생님의 교육 중에 네가 생각하기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네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게 맞는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어떤 걸 도와주면 네가 조금 더 편하게 그걸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아이에게 주되 부모는 내 편에서 돕겠다라는 든든한 지원군임을 확인시켜주는 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 뭐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 도와주지만 이제 꼭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혹은 네 말이 무조건 맞다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 가운데 네가 생각하기에 도리가 있는 걸 말을 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럼 애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를 조금 더 믿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럼 이럴 때 엄마도 어떻게 이렇게 너를 도와줄까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고 참가를 왔는데 엄마도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를 이제 나쁘게 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 맞아 이제는 알겠어 너는 너무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리가 있는 건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지키는 선에서 아이를 최대한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0: 실수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면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하지 말자 하는 원칙 같은 건 있습니까?
1: 아, 네, 있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비교와 비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옆집 누구는 잘한다더라,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말들은 선생님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와 비난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이라면 아이들이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너희 반에 그 공부 잘한 애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는 여전히 비교와 비난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와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네가 어떤 성적을 따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했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한 부분을 콧꼽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선생님도 그 부분을 칭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계해야 될게 비교와 비난,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와 비난이죠.
0: 네.
1: 그러면 굳이 비교 비난을 하고 싶다면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예전에는 못했던 걸 지금은 잘했더라. 선생님도 격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겠고요. 또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확성기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0: 네.
1: 선생님이 말한 걸 크게 이제 큰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한 꼬숨을 듣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더큰 소리로 이제 반복해서 그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애는 학교에서 긴장감을 얻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될 텐데 집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긴장을 해소하고 힘을 다시 얻는 충전소여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고 꼭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그 말을 한 의도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만 두 가지 원칙만 주의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가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홧김에 선생님의 평가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아이를 몰아치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부모는 어떻게 피면해야 할까요?
1: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의 그 감정 정리가 우선입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의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 아이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특정 행동에 대한 교정의 신호입니다. 근데
0: 네.
1: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듣고 나면 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이를 키웠냐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을 하면 아까처럼 이제 홧김에 그대로 선생님의 말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하기에 네가 그런 아이라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당신의 아이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교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아이에게 전달을 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전해야 우리 아이가 기가 죽지 않고 더 개선을 하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0: 네.
1: 그럼 전달을 할 때는 선생님이 너를 미워하신다더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네가 좀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더라라고 성장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그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신경 쓰면 네가 더 좋아진다라는 교화의 목적,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선생님도 아이의 성장을 원하고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0: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홧김에 그걸 전달하기보다는 우선 감성을 녹좌치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전달할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1: 네.
0: 이 부분을 신경 써라. 그러면 더 멋있어지고 엄마도 기분 좋고 너도 뿌듯할 거고 선생님도 그걸 칭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이가 이제 감정도 안 상하고 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원래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부모님 본인부터 감정 조절을 먼저 하셔야 되네요.
0: 네, 그렇죠.
1: 네. 반대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바람직할까요?
0: 우선 선생님과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어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방어적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래요. 라는 것도 방어예요. 그리고
1: 네.
0: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안 보던데 왜 우리 아이가 선생님 앞에만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방어예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할때 이거는 우리 아이를 공격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냐면 선생님, 아이의 그런 면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생님의 노고를 먼저 칭찬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겠네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다음에 집에서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나는 선생님과 같은 팀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효력적인 태도입니다. 네, 선생님도 이럴 때는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말씀을 드렸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더욱 아이를 세심하고 애성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더냐면 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걸안 시켜도 됩니다라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걸로 우리 아이의 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또는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듣지만 집에서는 제 말도 안 듣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
1: 과 원칙들을 그동안 많이 배웠다 해도 막상 집에서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막막할 때가 많죠. 네, 학부모님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질문은 있을까요?
0: 아이의 생각을 여는 이제 열린 질문 한 가지라는 걸 기억을 해보십니다.
1: 네.
0: 그래서 열린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열려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닫힌 질문도 있긴 있어요. 닫힌 질문은 뭐냐면 좋아 안 좋아 이런 것들도 예,
1: 네.
0: 닫힌 질문이고요. 그리고 좋았지 하는 것도 닫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 잘했어 잘못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닫힌 질문입니다.
1: 네.
0: 근데 열린 질문이라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속에 남은 단어나 문장이 하나라도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아이가 생각했을 때 그게 꽤 마음에 들었다. 또는 인상이 깊더라. 또는 이 부분은 싫었다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이걸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1: 네.
0: 아이가 스스로 그 가르침을 복기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제 교육을 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싫었다 혹은 이거는 좋았다 또는 이런 걸 말했는데 내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왜 그게 기억이 남았어? 라고 또 이어가 봅니다. 그래, 네가 그걸 알면서 왜 그랬니? 하는 말보다는 왜 그게 기억이 남았니? 라고
1: 네.
0: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뭐 학교 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쨌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럴

0: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지킬까라고 또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 가르침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어떤 말이 마음에 남았니? 라는 물음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 네, 지혜롭네요.
0: 네.
1: 네, 아이와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또 저도 모르게 가르치려는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0: 좋기는 이제 입은 닫고 귀와 눈은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대화의 비율을 아이가 7, 부모는 3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면, 아, 그렇구나, 그랬겠네, 라는 그 적극적인 경청과 맞장구만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 아빠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아이가, 그러면 아니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다, 혹은 엄마, 아빠 생각을 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조언은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만 전달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다할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완벽하게 실천을 해야 아이가 잘 클까요?
0: 아, 그렇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들은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실천을 해본다면 부모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이셔도 아이는 그걸 보고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심정월 심리상담소 황영화 소장과 함께 개학기를 맞아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를 잇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씩 연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에서

0: 속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현급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프로젝트 비축고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론증과 비축을 강화해 자금이 남아 돌거나 손실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공시제도를 건전히 해 성시현의 빈곤구제 자금 배분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현급 전급 빈곤구제 프로젝트의 배치와 자금 사용 상황을 모두 공고하고 공시함으로써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 강도를 높이고 빈곤구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를 발견하는 족족 엄숙하게 조사 처리해 문책해야지 절대로 융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기품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미 2018년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품 건설의 해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힘을 모아 빈곤 퇴치 분야에서 네 가지 의식이 높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며 업무 조치가 정확하지 않고 자금 관리와 사용이 규범적이지 않으며 사업 작품이 바르지 않고 고과 평가가 엄격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해 빈곤 퇴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일단 제보되기만 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확인된 전형 사례는 단호하게 폭로하고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발로된 작품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문제로부터 다른 문제들을 미루어 알아내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제도 건설을 강화해 제도적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째, 간부 랜던 강습을 조직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 데서 관건은 인재이며 인재의 관념 능력,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빈곤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인재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는 많은 간부와 인재를 선발해 빈곤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외부 인재를 아무리 많이 파견해 지원해도 결국 파견 인수는 제한돼 있으므로 그 어디까지나 현지의 간부 대우와 인재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에는 각급 빈곤 구제 간부에 대한 학습 단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의 차원에서는 성급 책임 동지들이 륜번으로 강습시키고 성시현에서는 간부 강습 강도를 높이고 층층이 강습 활동을 배치해야 합니다. 각급 강습 방식은 약간씩 다르듯 중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도 간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상 인식을 재고시키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빈곤 퇴치 정밀화의 방법론을 파악하게 하고 돌파해야 될 난관들을 연구하고 그 난관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기층 간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례 교육, 현장 교육 등 실전 강습 방식을 많이 활용해 빈곤 구제에 대해 잘 알고 지원할 줄 알며 기풍이 바른 빈곤 구제 간부 대우를 육성하며 빈곤을 정밀하게 구제하고 퇴치하는 사업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부류의 인재들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사업과 농촌 발전 사업에 끌어들이고 대학생 퇴역군인 뇌제서 로무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현지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 돌아와 전간부를 맡고 혁신 창업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기층의 빈곤 구제 간부들을 배려해주고 아껴줘야 합니다. 능력 있는 간부가 마땅한 직위에 오르고 고생한 간부일수록 더 중시를 받고 피와 땀을 흘렸거나 지어낸 목숨까지 바친 간부는 그 이름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덟째, 내적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빈곤 대중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빈곤 구제와 함께 빈곤자에게 토지와 지혜를 심어주는 것을 강화하고 빈곤 대중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 운명을 바꾸도록 권장하고 유도함으로써 빈곤 퇴치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내적 동력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불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 네 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0: 样实践干，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让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今晚伴我醉。

0: 五夜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马。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